0: 알잖아.
1: 알잖아 내가.
0: 일단 내 말 아무도 안 해. 내가 내 옷에 땀을 나.
1: 아기들 뛰어내 네가 와라.
0: 아기들 아무도 안 해. 내 옷을 나서 그런 거 하나 아기들 내가 내 옷다.
1: 소다 두가나 말아 너는 보이지 않소 뛰고 가라.
0: 소다 들은 말도 나 좀 많이 되네. 내가 내 옷다.
1: 아니 고이스 되는 달이 라가나 말도 나 뛰어내 나.
0: 모르도 뛰 두가나 말아 달라.
1: 아이 모르도 뛰 내가 일로 나.
0: 아래 두가나 마.
1: 아이 하나 되와.
0: 이 아버지 내 옷을 반드카르.
1: 반드카르 반드카르 뭐니 반드카르.
0: 야메라 예들이 아무도안해 내리 들 두가라 말하자 아무도안해 만지 빠츠와 외다 해버릴까
1: 안 아기들 자리라
0: 아는 데자로 가는 상글로도 두가라 말하자 아는 아버지 내자 반드카르만 상글라
1: 이어네 상글라 버르버르 와이드 와이드 두가라 말하자 나한테 아비라
0: 이라 사태용가라 이스카운 길라 아버지 와야 두가라 말하자 군 धर्म 말던단
1: 아기들 아무도안해 이스만 기대운지나
0: 아는 데자로 아만데
1: 다꾼들이 아버릴까
0: 대꾼 아야.